0: 빵짱 예민쇼.
1: 그때도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 가미츠 사브라이
0: 빵짱 예민쇼.
1: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끈방한 바가이 싹갈래와까
0: 빵짱 예민쇼.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갓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민쇼.
1: 마이 망가 말라 끓는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.
2: 아, Choi, may arakomodiras ang kalendaryo?
3: Ano nga klase nga kalendaryo na to?
2: Ang gusto ko kalendaryo nga wala holiday. Parang iya nga paghigugma sa akon, wala man pahuway.
4: Classic Oldies.
5: This is MOR Classics.